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부터는 문설근 작가의 장편소설 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귀, 문설근 연락도절 이른 아침, TV를 켜놓고 앞치마를 두른 최규철은 부엌에 서서 팔을 썬다. 돼지 등심, 당면, 두부와 호박으로 어우러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다. 그윽한 향이 일면서 제법 맛있어 보인다. 최규철은 마무리로 대파와 청양고추를 썰어넣는다. 구수하고 시원한 맛에 얼큰한 맛까지 더해지면 공깃밥 하나는 뚝딱 해치울 것 같다. 최규철은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맛보았다. 살짝 얼큰하면서 구수한 것이 제법 맛있었다. 만족스러운지 최규철은 미소를 지으면서 삶은 계란을 찬물에 식히면서 밥상을 차린다. 아침 메뉴로 된장찌개에 삶은 계란과 갓 절인 배추김치가 전부였다. 밥상을 차리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은혜를 생각하자 저절로 미소가 흘러나왔고 어깨가 들썩여진다. 밥상은 조촐한 편이지만 딸은 아빠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1: 아빠 손맛은 최고야. 아빠가 해준 반찬이 제일 맛있어.
0: 라고 말해준다. 그때마다 온 세상이 자기 것만 같다. 아침에 딸의 방에 들어가 잠자는 이마에 살며시 뽀뽀하면
1: 나 좀만 더 잘래.
0: 응색을 부리는 모습은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다. 밥상을 차린 교철은 딸의 방을 노크한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12살 은혜는 새근새근하면서 달콤한 잠을 자고 있었다. 교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2: 은혜야, 이제 일어나야지.
0: 다정하게 말했다. 은혜는 잠꼬대를 하면서 옆으로 돌아눕는다.
2: 응, 그래, 그래. 우리 딸, 5분만 더 자.
0: 교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러자 은혜는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난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은혜는 교철에게 텁석 안긴다.
1: 아빠, 사랑해.
2: 아이고, 우리 딸, 아빠도 사랑한다. 자, 어서 씻고 아침 먹자.
0: 교철은 은혜의 등을 토닥여주고 방에서 나간다. 찰기진 밥을 꾹꾹 눌러 담아서 밥상에 놓는다. 그새 된장찌개가 식었을까 다시 접혀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1: 아빠,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야?
2: 응, 그래. 속 후련하게 많이 먹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1: 치, 아빠는 공부밖에 몰라. 밥 많이 먹으면 학교 가서 졸린단 말이야.
2: 거참, 졸려도 괜찮으니 밥만 많이 먹어다오.
1: 아빠도 참, 하나밖에 없는 딸을 아주 뚱뚱 돼지로 만들지 그래? 안 그래도 요즘 살쪄서 우울한데.
2: 그 녀석 참, 너만큼 호리호리한 내가 어디 있다고.
0: 참말이야?
2: 참말이지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 딸만큼 이쁜 애기 있음 나와보라 그래.
0: 우리 아빠 최고. 은혜는 배시시 웃으면서 교철의 밥공기에 싱싱한 배추김치를 얹어준다.
3: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모 빌라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 알콩달콩 맛있는 아침밥을 먹는데 TV에서 뉴스가 전해진다.
3: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 경감의 사건 진술에 의하면 본 사건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무자비한 살인사건으로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에 분노를 느끼던 중 잔인한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뒤따라 자결한 사건입니다. 팔다리가 잘리워 나간 아내의 사체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청산가리를 섭취하고 자결한 남편의 사체는 빌라와 인접한 산 오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한 여인의 외도가 발단이 돼 발생한 참극으로서 피해자는 중국 교포였습니다. 조선족이었던 아내는 돈 때문에 감정 없는 결혼을 했고 간신히 가정을 유지하다 뒤늦게 좋은 인연을 만나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용납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의 갈등은 참담한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1: 아빠, 세상에 저런 일도 있어?
2: 그러게.
1: 아참 아빠, 아빠 고향도 중국이잖아. 고향 가고 싶지 않아?
2: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빠 고향은 우리 은혜가 사는 곳이란다.
1: 치, 그래도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있잖아. 아빠 나랑 약속해줘. 나중에 은혜한테 아빠 고향에 데려다 준다고 약속해줘. 알았지?
2: 그래, 당연하지.
3: 네, 다음 뉴스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잠잠하던 아동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Y초등학교 근처에서 어슬렁대던 괴한이 어린이한테 길을 묻는 수법으로 천진난만한 아이를 요괴했습니다. 괴한은 아이한테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타격을 가했는데 현재 피해자는 실신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매년마다 증가하는 아동 성범죄로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부모들은 아이들을 시름놓고 학교로 보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문명사회를 건설하고자 정부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왠지 깨름직한 뉴스들만 전해진다. 교철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2: 저기 은혜야,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오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알지?
1: 참 아빠도, 아빠가 같은 말을 골백번도 더 한 거 알아요? 불쌍한 척, 도움을 청하는 척, 잘해주는 척, 길을 묻는 척하는 모든 사람을 경계하라고. 내가 모르는 모른 사람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밥 먹듯이 말해줬잖아요. 나도 알 건 다 아니까 우리 아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알겠죠?
2: 그래, 우리 은혜는 똑똑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1: 당근이지.
3: 은혜는 리모컨으로 TV를 꺼버리면서 희쪽 웃었다.
1: 아빠, 난 웃었어. 나 먼저 간다.
3: 급히 입가심을 하던 은혜는 부랴부랴 책가방을 메고 집문을 나선다. 아빠와의 대화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2: 에크, 에크, 덤벙거리기는. 근길 건널 때 차 조심하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다정하게 지내고.
1: 어, 알았어. 아빠도 수고하시고 돈 많이 벌어와.
3: 은혜는 뒤돌아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빠이빠이를 외치면서 손을 흔들어 보인다.
2: 그 녀석 참.
3: 교철은 다급하게 뛰어가는 은혜의 뒷모습을 만족스러운 듯 바라본다. 길 어구까지 따라간 교철은 은혜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서야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온다.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다. 최규철은 조선족으로서 지난 1998년 한국에 입국하여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는다. 배운 것이 없는 데다 특별한 재주가 없는 규철은 중화요리집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처음에는 무작정 그릇만 씻었지만 차츰 일에 익숙해지자 홀에도 서보고 그러다 근처 지리에 익숙해지자 배달일도 나갔다. 배달일을 하면서 따로 배운 기술은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을 받았고 그 월급으로 은혜를 키우고 학교로 보내주는 일이 행복했다. 몇 푼 안 되는 월급이지만 생필품을 사고 월세를 내고 차량 보험료와 세금, 도시가스와 전기세 등 비용을 지불했다.
0: 최대한 아껴 쓰면서 월마다 정기적으로 저금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것은 앞으로 은행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 자금을 만들고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릇을 회수한 교철은 석양과 보험교원과 함께 열심히 달렸다. 오토바이라서 약간 쌀쌀하긴 했지만 오늘 하루도 일한 만큼 돈을 번다고 생각하니 웃음집이 흔들거린다. 퇴근하면 은혜가 좋아하는 피자를 살 생각이었다. 피자를 들고 홀로 집에 있는 은혜 앞에 짱 하고 나타났을 때 와, 피자다 하면서 쫑드르르 달려올 은혜를 생각하니 온몸에 기운이 솟는다. 교철은 가게에 도착하면 문자를 보낼 생각이었다. 문자를 받고 좋아하면서 곧바로 전화를 걸어줄 은혜를 생각하니 또 한 번 즐거워진다. 교철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식 사랑이 각별했다. 부모님이 이혼해 이모댁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커온 교철은 자식한테 꼭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자식에게 달달한 가족 분위기를 만들어주어 밝게 키우는 것이 교철이의 소망이자 꿈이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단한 미색을 지닌 아내는 평범한 교철에게 의지하기에는 너무 뛰어났고 교철 또한 아내를 품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다. 교철의 아내는 일반 남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한 욕망을 가졌고 교철은 아내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결국 아내는 결혼 3개월 만에 핏덩어리 은혜를 남겨놓은 채 가출했고 그 후로 영영 소식이 끊겼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을 꿈꿨던 교철은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로 호라비가 되었다. 은혜한테는 늘 미안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서서 교철은 은혜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었다. 말 그대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다. 교철은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고식 폴더폰이었는데 화면에는 생글 웃는 은혜의 사진이 있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니 저녁 6시 반이었다. 문자를 보낸 것이 6시쯤이었는데 답장이 없다. 지금 이 시간이면 홀로 집에 있으면서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은혜다. 매일 이 시간이면 서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데 답장이 없다. 화장실 갔겠지, 휴대폰을 두고 잠깐 나갔겠지 생각해보지만 화장실에 가도 외출을 해도 30분을 초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별안간 불길함이 앞서온다. 뚜, 뚜. 불안한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는 들어가지만 받는 사람이 없다. 뚜, 뚜.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러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아빠가 전화하면 꼭 받곤 했는데 오늘따라 답신도 전화 통화도 되지 않았다. 통화가 되지 않자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던 불안감이 일순간 폭발한다. 어느새 날색이 변한 교철은 속이 덜컹해 식은땀이 쭉 흐른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누른다. 삐. 전원이 꺼져 있으므로 음성 사소함으로 연결됩니다.

0: 작은 감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문학정원.
1: 뱀알을 품은 암탉. 병아리를 까는 것은 암탉의 직책이지만 암호알이나 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서 일어난 암탉은 갓 시간을 알리고 다구리로 돌아와 휴식하고 있는 수탉을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귀염둥이들이 이젠 다 컸으니 며칠 후면 주인이 장례 갖고 갈 거예요. 개들이 이번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니 우린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수탉은 듣고 나서 암탉을 위안해 주었습니다. 너무 괴로워 마음. 개들이 가고 나면 당신이 또 알을 까면 되지 않소. 그럼 우린 또다시 귀염둥이들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암탉도 이번 방법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며칠 알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알이 없고서야 어찌 병아리를 깔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이웃에 사는 묵은 암탉이 마실을 나왔습니다. 수탉과 암탉의 대화를 듣고 암탉의 수심기 어린 얼굴을 본 묵은 암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 근심 말게. 어제 뒤뜰락에서 알 몇 개를 보았는데 그걸 갖다가 품으면 귀염둥이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암탉은 몹시 기뻐하면서 즉시 뒤뜰락에 가서 알들을 찾아서 다구리로 날라왔습니다. 암탉은 그 알들을 손에 들고 여러 번이나 보았으나 도대체 무슨 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알들은 달걀이나 오리알보다는 작고 반점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튼 당금은 낳은 알이 없는지라 암탉은 이 알들이라도 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암탉은 조용히 다구리에 엎드려 경각성 높게 자기의 몸으로 그 알들을 보호했습니다. 암탉은 언젠가는 자기의 슬하에서 뛰놀며 제잘 그릴 귀염둥이들이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까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품고 있는 알을 좀 보세. 암탉은 일어서서 오리에게 자기가 품고 있는 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이때 제비가 날아와 그것이 뱀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암탉한테 말했습니다. 자네 왜 저것들을 키우려 하나? 저것들이 크면 자네를 잡아먹어버릴 거네. 암탉은 제비의 견고를 듣고 내가 정성껏 품은 새끼들이 나를 잡아먹다니 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알에서 깨어난 것은 귀여운 병아리가 아니라 비닐로 덮인 작은 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탉은 그들을 자신의 새끼라 생각하고 먹이를 물어다 주며 정성스레 키웠습니다. 뱀 새끼들은 자라면서 점점 사나워졌고 어느 날 배고픔을 참지 못한 마지가 엄마, 우리 배고파요 하며 암탉의 날개를 물었고 결국 무리지어 암탉을 덮쳐 잡아먹고 닭장을 떠나갔습니다. 수탉이 돌아왔을 때는 암탉의 깃털만 남아있었고 수탉은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자식이 그리워 암호알이나 품은 내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이 이야기는 부지런한 것은 미덕이긴 하지만 힘을 올바른 곳에 써야지 어리석은 짓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악한 짓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일 건군절. 매년 8월 1일 중국 대지에는 붉은기가 휘날리고 힘있는 군가가 울려 퍼진다. 이날은 중국인민해방군의 창군 기념일, 즉 건군절이다. 이는 한 국가의 군대를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혁명 선조들의 피와 땀, 그리고 영원한 군원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다. 건군절의 유래는 1927년 8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중국 공산당은 당시의 형세에 입각하여 무장투쟁의 길을 걷기로 결의하였다. 1927년 8월 1일 새벽, 혁명 령도자들인 주을레, 주덕, 하룡, 엽정, 류백승 등이 이끄는 북벌군 2만여 명이 남창에서 기습을 감행했다. 약 5시간의 격전 끝에 남창의 수비군을 전멸시키고 마침내 남창시를 장악했다. 이 남창 봉기는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반동파에 맞서 무장투쟁에 첫 총을 쏜 사건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독립적으로 혁명 전쟁을 영도하고 인민군대를 창건하며 무장으로 정권을 쟁취하기 시작한 상징적인 출발점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날이 바로 군대의 기념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1933년 6월 30일 중앙혁명군사위원회는 8월 1일을 중국 공농홍군 성립 기념일로 삼을 것을 공식 제안했고, 같은 해 7월 11일에 중화소베트공화국 临时中央政府는 이 제안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이로써 8월 1일은 공식적으로 홍군의 기념일이 됐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건군절의 시작이 됐다. 건군절의 의의는 아주 크다. 첫째, 이는 혁명 정신의 상징이다. 남창 봉기의 총성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의 피와 땀을 대표한다. 이날은 우리에게 오늘의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일깨워준다. 풀 한 포기, 흙 한 줌에도 혁명 열사의 피가 스며 있으며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번영과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이는 인민군대의 영광을 보여준다. 홍군에서 팔로군, 신사군을 거쳐 오늘의 인민해방군에 이르기까지 이 군대는 중국 공산당의 절대적인 지휘 아래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성장했다. 시대는 변했지만 당에 충성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조국을 보위하려는 초심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셋째, 이는 민족 단결의 구심점이다. 해마다 8월 1일이 되면 중국 각지에서는 옹군 애민 활동이 활발히 진행된다. 정부 기관과 사회단체들은 다양한 위문 활동을 벌리고 군인과 민중이 함께하는 모임을 열어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국가를 함께 지켜나가는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인민해방군은 국경수비에서 재해구조 국제평화유지에 이르기까지 항상 가장 험난한 곳,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의 군복은 국민에게 가장 든든한 의지가 됐고 그들의 보위가 있기에 많은 가정의 평화로운 삶이 영위되고 있다. 건군절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경축하며 미래를 향한 다짐의 날이다. 이날 우리는 혁명 선조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국경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붉은기가 휘날리는 곳마다 충성이 있고 총성이 울렸던 바로 그곳에서 영광이 시작됐다. 8월 1일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이 강산을 굳건히 지키는 거룩한 군원에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한다.

말의 향기와 말의 맛.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냄새 좋은 풀밭에 들어온 듯하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생선을 굽는 냄새가 나는 가게에 들어온 듯하다. 이 말은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향기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 그 향기는 단지 상대방에게서 풍기는 것이 아니라고 상대방과 나누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타인에게서 무형의 향기를 느끼지만 실은 그 향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 속에 깃들어 있다. 말에는 향기가 있고 말에는 맛이 있다. 그리고 그 향기와 맛은 때로는 우리의 운명마저 좌우한다. 우리 주변에는 흔히 유독 사람을 잘 모으는 이들이 있다. 내 어린 시절 친구네가 바로 그랬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모님의 친구들, 이웃들, 또래 아이들까지 수시로 드나들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특별히 화려하거나 내세울 것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으니 바로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씨,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스러운 태도였다. 그집 거실에서는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다가갔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집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말에서 단내가 나고 인품에서 향기가 나니 사람들이 절로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그리워지는 사람들이었고 만날수록 정이 깊어지는 사람들이었다. 마치 오래된 책에서 나는 향기처럼 그들의 말투에는 세월이 묻어나는 포근함이 있었다. 그런데 말에는 향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말에는 또한 맛도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어떤 사람의 말은 잘 익은 과일처럼 달콤하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한다. 마치 햇볕에 잘 익은 복숭아를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그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지듯 듣는 이의 가슴을 적신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한 국물 한 그릇처럼 지친 마음을 감싸며 위로한다. 겨울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마시는 따끈한 미역국처럼 차가워진 灵魂을 녹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반면 어떤 말은 덜 익은 감처럼 떫고 독이 든 음식

말처럼 쓰다. 듣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고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다. 같은 충고라도 사랑이 담기면 약이 되지만 비난과 멸시가 섞이면 순식간에 도구로 변한다. 내가 아는 한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마치 레몬즙을 상처난 살갗에 뿌리는 것처럼 매번 청년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 청년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말의 맛은 혀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기보다 그 말이 남긴 그 맛을 더 오래도록 기억하는지도 모른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도 음식과 같단다.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배를 채우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채운다. 그러니 항상 내 말이 어떤 그릇에 담겨 나갈지 생각하렴. 그때는 그 뜻을 잘 몰랐다. 그저 먹는 음식이 맛있으면 좋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질 뻔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선 적도 있었고 차가운 말 한마디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인 적도 있었다. 어머니의 말씀은 마치 삶의 조미료와 같아서 적절한 때에 내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나는 얼마 전 지하철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 한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하려다 실수로 옆에 서 있는 청년의 신발을 밟았다. 청년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주머니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발은 안 다치셨죠? 라고 묻자 표정이 금세 부드러워졌다. 청년은 오히려 아니요, 제 발보다 아주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자리에 앉으세요 라며 웃어 보였다. 그 순간 그 좁은 지하철 칸에는 보이지 않는 꽃향기가 가득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의 하루를 바꾸기도 한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의 좁은 잣대로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말은 제 향기를 잃고 맛마저 변질된다. 상대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와 불행을 건네게 된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마을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한 양성 종양 환자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잘못 퍼져 양성이 악성으로 둔갑한 것이다. 잘못 전해진 말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그 소식을 들은 당사자는 큰 충격에 빠졌다. 결국 건강하게 생활하던 그 사람이 갑작스레 쓰러져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 말은 마치 한 방울의 식초가 큰 항아리의 물을 시큼하게 만드는 것처럼 순식간에 모두의 마음을 삭게 했다. 이처럼 향기 없는 말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맛없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반대로 향기로운 말과 맛있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이어준다. 향기와 맛을 함께 지는 말은 마치 봄꽃의 향기와 잘 익은 과일의 달콤함을 동시에 가진 것과 같아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힌다.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의 알림음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작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울림에는 둔감해지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향기가 깃들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맛도 있어야 한다.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고 맛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문다.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보다 말투를 기억하고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남긴 온기를 오래 간직한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과연 어떤 향기를 품고 있으며 어떤 맛을 남기고 있는가. 누군가의 마음에 봄꽃처럼 스며들고 꿀맛 같은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우리의 작은 말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은 무슨 맛이었는가?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떤 향기로 남을 것인가? 이제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린다. 좋은 음식이 장을 편안하게 하듯 좋은 말은 관계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나는 말을 고른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향기롭게. 그것이 내가 오늘 만날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